이거 워낙에 HPR가 되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가지고. 아. 전 이 차 말고 또 타고 싶은 게 네. 5SC라고 1대5 차량 되게 큰 차가 있거든요. 네.